0: 바쁘고 까먹은 날이 줄어도 빅디쇼 커피가 달아주시는 니에로 엠마야 백불리아르고 세바스티고라니 백디도 오도 부쇼즈레 부쇼즈레 부쇼즈레 부쇼즈레 부쇼즈레 부쇼즈레 부쇼즈레 부쇼즈레
1: No matter what, no matter what.